0: 못 하더거라.
1: 응. 너 좋게 상담가 할래. 안 모소로 미안 거 있어.
0: 아니 너기는 모르냐고 우리 얼마자.
1: 자카. 아, 나 누구라.
0: 네 허니 지신어 아직 나로 빠른 거니.
1: 할라 누구라. 다부카 하이네 친 야콩고 파이 마클라이페노 보 하미야 나이방 나이방세 하람데라 다부카 친 야콩고 클라이페이 보 케토니랑 마스니야 가자 아코 나고 파라 동상네 사브노 아니시 기스티가 함께 돈나 무슨 시바나
0: 아헤타 다토크라 가시 보 만시 그세 에브르노
1: 다토 에이 보토
0: 다모 다토크라
1: 크나디 어 닥터 소무 소론 바이 나라테 함달라이 동푸 보로 볼 파나 카이작만 아프로카이 정보로는 다시 아리만글라
0: 아솔레
1: 게임 와서 힘이나 패글라가 프로카이 아우 닥터놈은 부인다 패네 니네 아소 캄플랭게 까마카
0: 안보 아블 벨레이 키노 카비자리야 안 아슈 조아야 쿠리마니 동마니 머저머세 까기 탕갑레 버러니 오다옹 소라속 오 멘드라 닥터 파이니 파이 나일라
1: 그나디 버타워 바라티베 닥터 선보나 사강난 바부노 친 조라카
0: Bomutiki Tatokra,
1: Canadi. Nungurai no Tangi Nidi. A doctor Somut, Mia, Colifus, who Libro, Bitty Clangonica Shambua, Bitty Sisi Puscare, Arana, Bitty Kibi, Yuang Bitty Cassari Rono Bunkau, my young Timanel, drink Bitty Puscare, Nunga Sisi Podlogui, Obno, Artunidi.

0: 나 선물나가다.
1: 어, 마시블레. 이씨, 따셔서간 가냐 떠머니 바이. 나만가디 알아, 아수피 바이.
0: 나 선물나가 그리자.
1: 봐봐, 좀 따부만 봐줘라. 눈이 팔렸다. 아우, 넌 따셔 파견가 가야 따셔간 파견가 가야 말해만 가면. 나라 너너 파져 떠마 떠위. 기사나라 나실랑가. 팔리 양게 탕가다. 이야기 따부 아부리 저라라서 속이 들었구나. 니니 뭔가 그분이 꼭 가시 그런 탕마도 이거 봐.
0: 아까 보시 보라 탕 아버지 사그라데.
1: 가이너로지 스페셜리스트 클라이너니 바비 라제스퍼 카본 오브 파타라 러허르포. 어, 꼭 두노 탕 시게나라 바이.
2: 카툰이 봐라. 앙 사이마노 능 살살 안 얼어 파이네. 다이 자야 부지 파이네. 그날이 바라티. 니네 봐야 아니 그 사람 이제 슬퍼는 깨봉 뭉뚱뚱. 고고보이노 니니 아니 삭포르상무 보이더는 흥까이 어 깨봉뭉으로 매박샤리 하이까마이 마탕바이나이 거거노통 이 하사가 제버럭 무니까 함나이 매야 뭐 하무이 말랑게 아버양 마신거는 눕자.